0: 还搁那同济逛街一类的。行，我还心凉呢，还在里空给咱同学一天，你同济看你还给谁听啊？还去这个家是一趟啊呢？这个给你滚那些话，这个你滚了，我大概1966，我大概1968，你这个你滚那些，有天那个谁那些还弄啊？我操的！那天你胡个弄个电视给你滚那些，哎呦，我给电视那些，一些我给我操的！那去看你啊，还困难真的。但是，哈，你看他那日子下来真的，还是没有啥个地嘞。啊，你可当你这样子松下定下走，你那老公在那是地界怪个地方的，就那个你那第二个地方的那些道的，我总的可在不啊，可能在可能可以洗地了，你在逛逛的嘞。啊，下子可能那个道的幸福哇，大哥，一看你开始啊，你我不太就对的，一看我。他和阿勒呢的地方还困累了呢，送，还困累了呢，因为那个太阳低了呢，还牛个的。他下午困了个天是地方发热的，还那个地这个是我这打的滚那个，还困了个早了呢，洗手个还呢，洗澡洗困了个早呢，休嘞。是的，这个西安那个的没得的气候，气候弄回来了。但你要问这个不晓得了。主席的这个地嘞，我带个花，还给地嘞那花多。如果到路后，那企业他再也得，还给地嘞，那去别个地个地啊。也但他把的大爷马天啊，大爷马天的那个二企业。这几个我那老婆太热我那都得挨个地了大家亲人都得开挨人了给我画个地第几个还你说你很好来的你给这块还那些这块还那些的地一起提也送来给你那个地西河西岸的西河我西河地啊对的还有这里这样个杂老虎是还你这样个杂老虎一定还是有两个在那户。在人上个地方是这样的不？一看车子嘛，在，嗯，我怎么还想到婚了？
1: 啊，你回忆第一次离你爹爷，都那这个一来打你打打，都那这个一来来弄那个花生我那的。
0: 一是的，在哪个地方呢？喊你咋哄？有空都得开一来了，就往那东东那点，就往那东搁那东得开一下咋哄的？喊你咋哄？哎呀，他哥，哎呀，是得听来了，好啊，好哎呀，那他跟我呢，是他哥，你哥别发个的，啊，别也没啥，哎呀，你得的财米来了，那哎咋哄？哎。一夜晚上是一米大会停两个地方呢。哎，啥儿子弄那个？哎，啥我从？哎呀，你太轻松了，你咋对我痛个的？你带那个新鲜的安那个的，儿子弄那个新鲜的安那个的，快花个地来了。还你打算在这工带个地了？还给地的，我大概个个都能行了。可是他们大人，他身体里那个难过呢。这看一下的。可能是头下下的那家中下下的那这样的过的下的是日给两年过的时候下的一下地一下地的话整个地的他是个地的是他这电脑给我他我拍个中他一下你要提到地来了一是他我他我跟那个他的任何一些个地的管下上来
1: 我上来我地的电脑上来你是呢
0: 哦，那一个那个是他这个都，是，因为俺们提，总之我说，有可能是他我跟我同地方了，有可能在点了，有可能是他那有种是爱你听到这控制在对的， 아프리시아니 배치 오고 신나 제팅네 레디케아니 배치 테나 이케나 제팅네 다 배치 코나 제데 아키케 배치 코나 제데 라 코나 제데 헤라 코나 에이가 미티 디에라 나리 테데 헤타 인 데다세 에나이케 나티야 비아네디 헤라 나리 테라 헤라 코모 도사 타화 오티네 레라 다 도사 타 오티노 오사 사자 츠라타라 사서 다 인티비자 꾸야자네 라서 타고 다스 라이케서 타게 통라니 다니 뭔데 광고 저게데 라서 타산 우한 거 다 위치인데 서 타산 우고 다 위치마데 하냐다 내타다 야냐다 에치디 에자리 이치라 한다 소고자타다 한다 무치게 이라서 타고 우에치라 하나 그거네 나 그거 라고 해 타운데 요운데 하냐다 I said, He got me teased. Tu fala da mentira, essa sabida dos reis em Wagato. That Haneko, e se cadê a medibe, cadê a dila, quando nada de necona, cada aí, é corrodo, outro, a dida. Tá bom, cachê, traz um ratinho, um anico, o que traz um lecina, quando a outra, quando a outra, quando a da Udiche, da DDC, que é um dela, dizia, que é a dida, Nina Tende. Adira se gori e tu on satra e ko ko to hane e ko e ko ga mi ti zo to on e satra wo tra e yi da e ko ni si za wo ko to ha ge di na e yi a ge di on satra wo tra da do so ke zo la ko so ni ali da ko to yi ke zo da ko ge go on de e yi a di wo ko to se ge fa pe go ka de wo ke to za da da ko di de so ni si za so da de na li da k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So she did Zagat as you can get you. Don't fight it, did Janet, honey. That's one day. Lina, a year chain, than a honey crease. It is so dega, you die dega, you die double dega. I could wish it, and that's a good do. I could what had I be.